0: 我去拿个油盆，马上回来。
1: 危险！灶台烹饪，火不离人。危险！高温蒸箱避免直面。
2: 燃气泄漏，先关燃气，缓慢开窗通风，及时关总阀。
1: 这样递刀危险，拿住刀的正中间，刀把对住使用的人。
0: 小龙虾还没有到，
1: 严禁用刀分心，放下刀后再交流。
3: 脚下安全，人人有责。
2: 看见就擦，有堵就清。真正的厨师先过安全关。
4: 这是一段用关掉开关的瞬间组成的旋律。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